나이 가가 구한가 농부가 농수가 마기 말이 승나이니 반신가 후보 마두기 말은 거이다 아이봉 하망아니기 사로이 따로우니기 사로이 하이데 날리는 후에 부나막도 마신장 비지리 이거 탄남매도 마두가 안로이 날이 아이네 이거 나한매 거이 나다이린 궁금가서 후보시다 하라 오늘기 더도고미 산업에도 야오름 버싱 후 받드바 내려 콜레 가슴 꼬야 와뚜 루뚜온데 내란바 아이봉 공동도 사진도 사야 안들 내려면 부나 먹신도 매도 친구이 봉어 가는 싸움하기 매름 크이다 호일아

0: 공병기 더럼다 비리베싱 보다라 녹자리 거름자리 세베무 쇼비럭레 팜팜랑 들링 신비세
1: 파니 파니 봉
0: 세베무가 세기 다른 게 아르베 보다 탐자리 보거리 보다 했으이 세이 쿠딩 기줄라이 타 세기 아한 바 세울세 번 머소 팔라나세 빵독두나 락베
1: 오이
0: 하드나 이름 세기 마땅다 롱점 조이 꼬마르 십건자베 따르거나 두나 사바 와리 보다 했으 탐자리
1: 오이
0: 아드부 더럼 게 한 바세디 도이점 마루나 산우나 석바 공정 프라바 냉토롤다 사라이롱 부기 마당시 타미나시
1: 파니 파니 부모 따시

0: ꯂꯩꯇꯕ꯭ꯔꯥ ꯍꯥꯏꯕꯅꯤꯁꯦ ꯍꯣ ꯃꯌꯥꯁꯪꯗ ꯃꯤꯇꯤꯡ ꯑꯃ ꯂꯩ ꯍꯥꯏꯗꯨꯅ ꯊꯣꯛꯈꯤꯕꯅꯤ ꯀꯩꯗꯧꯔꯒꯦ ꯍꯥꯏꯕ
1: ꯅꯠꯇꯦꯁꯤ ꯑꯩꯈꯣꯏ ꯃꯥꯅ ꯇꯧꯔꯤꯕꯁꯤꯕꯨ ꯀꯔꯤꯅꯣ ꯍꯥꯏꯕ
0: ꯅꯪꯅ ꯃꯔꯝꯗꯤ ꯍꯥꯏꯗꯤ ꯑꯩꯕꯨ ꯚꯥꯞ ꯇꯥꯍꯜꯂꯣ
1: ꯑꯣ ꯉꯁꯤꯁꯦ ꯊꯪꯃꯩꯕꯟꯗ ꯂꯩꯕꯤ ꯏꯃꯥꯟꯅꯕꯤ ꯑꯃꯒꯤꯗꯅꯦ ꯉꯥꯏꯍꯥꯛꯇꯨ ꯆꯠꯂꯨꯕꯅꯤ ꯌꯨꯝꯗꯣ
0: ꯏꯅꯦꯇꯣꯟꯈꯣꯏꯒ ꯌꯨꯝ ꯍꯦꯛ ꯂꯣꯟꯅꯕ ꯑꯣꯏꯕꯗꯨꯗꯅꯦ ꯆꯪꯗ꯭ꯔꯗꯤ ꯐꯖꯗ꯭ꯔꯦ ꯍꯥꯏꯗꯨꯅ ꯉꯥꯏꯍꯥꯛꯇꯨ ꯆꯪꯂꯛꯄꯅꯦ
1: ꯅꯠꯇꯦꯁꯦ ꯏꯆꯦꯍꯣꯏꯕꯨ ꯂꯨꯍꯣꯡꯕꯗꯣ ꯌꯥꯎꯕ꯭ꯔꯥ ꯍꯥꯏꯕ
0: ꯇꯨꯂꯣꯞ ꯃꯃꯩ ꯑꯣꯏꯕꯒ ꯀꯔꯤꯒ ꯅꯇꯩꯁꯨ ꯑꯩꯁꯨ ꯑꯃꯠꯇ ꯆꯠꯇ꯭ꯔꯦ ꯑꯗꯣ ꯏꯃꯥꯗꯤ ꯃꯁꯨꯅꯨꯄꯤꯅ ꯊꯤꯜꯂꯨꯕꯅꯦ
1: ꯑꯩꯈꯣꯏꯁꯨ ꯊꯕꯛ ꯊꯥꯗꯣꯛꯄ ꯌꯥꯗꯗꯅ ꯆꯠꯍꯧꯗ꯭ꯔꯦ ꯑꯗꯨꯗ ꯍꯧꯖꯤꯛꯇꯣ ꯉꯥꯏꯍꯥꯛ ꯆꯪꯂꯛꯄꯅꯦꯕ
0: ꯑꯗꯨꯗ ꯀꯩꯗꯧꯔꯒꯦ
1: ꯏꯃꯥꯗꯤ ꯏꯆꯦꯈꯣꯏ ꯑꯩꯈꯣꯏꯗ ꯄꯩꯁꯥ ꯄꯥꯏꯗꯕ ꯂꯩꯇꯕ ꯁꯥꯕꯒꯤ ꯋꯥꯅꯤꯗ ꯂꯨꯍꯣꯡꯕ ꯋꯥꯠꯂꯤꯉꯩꯗ ꯑꯌꯤꯡꯕꯤꯒ ꯂꯥꯛꯑꯝꯃꯤ ꯂꯨꯄꯥ 1,500 ꯑꯃꯁꯨ ꯐꯪꯂꯝꯃꯦ ꯍꯥꯏꯔꯛꯑꯦ
0: ꯍꯥ
1: ꯅꯠꯇꯦ ꯏꯆꯦ ꯅꯣꯏꯕꯨ ꯏꯃꯥꯗꯒ ꯁꯦꯟꯒ ꯄꯤꯔꯨꯕ ꯋꯥꯅꯦꯃꯤ
0: ꯑꯩꯗꯤ ꯀꯗꯥꯏꯗꯩꯅꯣꯗ ꯑꯗꯨꯝ ꯌꯥꯝꯕꯗꯤ ꯂꯥꯏꯔꯗꯅꯅꯦ ꯁꯦ ꯆꯥ ꯊꯛꯅꯕ ꯂꯨꯄꯥ 10-20 ꯐꯥꯎꯕ ꯄꯤꯖꯗꯦꯀꯣ ꯑꯩ ꯄꯤꯖꯗꯦ
1: ꯉꯥꯏꯈꯣꯏꯁꯦ ꯏꯇꯩꯅꯒ ꯏꯆꯦ ꯈꯪꯍꯟꯗꯅ ꯐꯤꯔꯝꯒꯗ꯭ꯔ ꯋꯥꯅꯦꯃꯤ ꯏꯇꯩꯁꯦ ꯃꯃꯥꯅꯦꯕꯨ ꯍꯥꯏꯔꯕꯗꯤ ꯍꯦꯛꯇ ꯄꯪꯊꯕꯅꯤ ꯏꯇꯩꯅꯒ ꯄꯤꯔꯝꯒꯗ꯭ꯔ ꯋꯥꯅꯦꯃꯤꯁꯦ
0: ꯑꯩꯒꯤ ꯑꯌꯥꯕ ꯌꯥꯎꯗꯅ ꯀꯔꯤ ꯑꯝꯇ ꯇꯧꯕ ꯉꯝꯗꯕ ꯅꯇꯩꯅꯤ ꯑꯩꯗꯤ ꯅꯣꯏ ꯏꯕꯨꯡꯉꯣꯅꯕꯨ ꯄꯤꯔꯝꯗꯧ ꯃꯥꯜꯂꯤꯗ
1: ꯃꯇꯤꯛ ꯅꯇꯤꯁꯦ ꯑꯣꯐꯤꯁ ꯆꯠꯂꯤꯕꯁꯦ ꯁꯤ ꯐꯨꯔꯤ ꯈꯥꯎꯁꯤꯗꯅꯦ ꯄꯩꯁꯥ ꯑꯍꯦꯟꯕ ꯑꯃ ꯇꯥꯐꯟ ꯄꯣꯠꯇꯦ
0: ꯈꯪꯗ꯭ꯔꯦꯗ ꯏꯅꯥ ꯁꯦ ꯑꯩꯈꯣꯏ ꯑꯅꯤꯅ ꯋꯥꯔꯛ ꯆꯦꯠꯂꯤꯕꯅꯤꯗꯣ ꯇꯧꯔꯤꯕꯁꯦ ꯅꯥꯀꯟ ꯅꯥꯃꯗ ꯏꯍꯣ ꯍꯣꯔꯕ꯭ꯔ ꯈꯪꯗ꯭ꯔꯦꯗ ꯏꯅꯥ
1: ꯑꯗꯨꯁꯦ ꯏꯃꯥꯁꯤ ꯁꯦꯟ ꯈꯔꯗꯤ ꯂꯩꯔꯤꯗ ꯑꯩꯗꯤ ꯈꯨꯡꯒꯪ ꯅꯤꯉꯣꯟ ꯑꯣꯏꯕꯗꯨꯗ ꯏꯄꯪ ꯄꯪꯕꯤꯅꯤ ꯍꯥꯏꯅ ꯈꯜꯂꯨꯕꯅꯤ
0: ꯏꯃꯥꯁꯤ ꯂꯥꯏꯗꯦ ꯂꯥꯏꯗꯦ ꯀꯣꯏꯁꯦ ꯑꯗꯣ ꯑꯩꯈꯣꯏ ꯑꯅꯤꯕꯨ ꯀꯔꯤ ꯇꯧꯁꯤ ꯍꯥꯏꯔꯤꯕꯅꯣ
1: ꯃꯁꯥꯁꯨ ꯑꯍꯜ ꯑꯣꯏꯁꯜꯂꯛꯂꯦ ꯑꯗꯨꯒꯤꯁꯨ ꯃꯊꯛꯇ ꯆꯥꯛꯊꯣꯡ ꯐꯧꯁꯨꯗ ꯊꯕꯛ ꯏꯪꯈꯥꯡꯗ ꯏꯀꯥꯟ ꯀꯥꯟꯅꯕꯁꯨ ꯅꯠꯇꯦ ꯆꯥꯗꯕꯗꯤ ꯌꯥꯗꯕꯅꯤꯅ ꯑꯌꯨꯛꯀꯤ ꯅꯨꯃꯤꯗꯥꯡꯒꯤ ꯆꯥꯛ ꯆꯔꯥ ꯑꯅꯤ ꯅꯤꯔꯛ ꯂꯧꯈꯠꯂꯤꯕ ꯅꯥꯔꯛ ꯌꯦꯛꯂꯛꯂꯒꯅ ꯏꯃꯥꯅꯤ ꯍꯨꯟꯗꯣꯛꯄ ꯌꯥꯗꯦ ꯍꯥꯏꯗꯨꯅ ꯑꯃꯨꯛꯁꯨ ꯂꯥꯏꯌꯦꯡꯗꯕꯁꯨ ꯌꯥꯔꯣꯏ ꯅꯠꯇꯦꯁꯤ ꯏꯃꯥꯁꯤꯕꯨ ꯌꯨꯝꯁꯤꯗ ꯁꯨꯝ ꯊꯝꯂꯒ ꯀꯔꯤꯕꯨ ꯀꯥꯟꯅꯗꯣꯏꯅꯣ ꯍꯥꯏꯕ
0: ꯌꯨꯝꯁꯤꯗ ꯂꯩꯇ꯭ꯔꯕꯗꯤ ꯀꯗꯥꯏꯗ ꯂꯩꯔꯨꯅꯤ
1: ꯂꯩꯐꯝꯒꯤ ꯂꯩꯐꯝ ꯉꯥꯛꯇꯅꯤ ꯏꯆꯦ ꯁꯔꯀꯥꯔꯅ ꯁꯦꯟ ꯊꯥꯗꯕ ꯑꯣꯜ ꯑꯦꯖ ꯍꯣꯝ ꯃꯌꯥꯝ ꯑꯃ ꯂꯩꯌꯦ
0: ꯍꯥ ꯑꯣꯜ ꯑꯦꯖ ꯍꯣꯝ
1: ꯍꯥꯏꯒꯨꯝꯂꯗꯅ ꯏꯆꯦ ꯏꯃꯥꯁꯤ ꯑꯣꯜ ꯑꯦꯖ ꯍꯣꯝ ꯑꯃꯗ ꯊꯝꯈ꯭ꯔꯁꯤꯕ
0: ꯃꯕꯨꯛ ꯁꯦꯞꯂꯤꯕꯁꯤꯒꯤ ꯍꯥꯏꯔꯨꯔꯕꯗꯤꯅꯦ ꯍꯦꯟꯗꯣꯛꯅꯕꯨ ꯌꯥꯔꯕꯅꯤ ꯑꯗꯨꯗ ꯑꯇꯣꯝꯕꯅꯕꯨ ꯀꯔꯤ ꯍꯥꯏꯔꯛꯀꯗꯒꯦ
1: ꯃꯥꯒꯤꯗꯤ ꯅꯍꯥꯟꯅꯕꯨ ꯌꯥꯔꯕꯅꯦ ꯑꯩꯅꯗꯕꯨ ꯏꯆꯦ ꯏꯇꯩꯒꯤ ꯌꯥꯀꯥ ꯌꯦꯡꯗꯨꯅ ꯂꯩꯕꯒꯤ ꯋꯥꯅꯤ ꯌꯦꯡꯉꯨꯅꯤ ꯏꯆꯦ ꯌꯨꯝꯁꯦ ꯏꯆꯦꯒꯤ ꯇꯣꯂꯣꯞꯇꯨꯅ ꯄꯨꯝꯅꯃꯛ ꯆꯂꯥꯏꯔꯤꯕꯅꯤ ꯍꯥꯏꯕ
0: ꯃꯥꯅꯤꯅ
1: ꯅꯨꯄꯥ ꯃꯆꯥ ꯑꯍꯟꯒꯤ ꯊꯥꯒꯤ ꯊꯥꯐꯝ ꯊꯣꯛꯄꯁꯦ ꯑꯌꯦꯡꯕꯤꯒꯤ ꯃꯍꯩ ꯃꯁꯤꯡ ꯇꯝꯕꯒꯤ ꯇꯨꯏꯁꯟꯒꯤ ꯄꯨꯝꯅꯃꯛꯁꯦ ꯏꯆꯦꯒꯤ ꯀꯣꯛꯇꯛꯇ ꯂꯣꯏꯅ ꯇꯥꯔꯤꯕꯅꯤ ꯍꯥꯏꯕ
0: ꯆꯨꯝꯃꯤꯅꯤꯅ
1: ꯃꯁꯤꯗ ꯏꯃꯥꯁꯤꯅ ꯑꯔꯣꯜ ꯑꯊꯨꯞꯀꯤ ꯁꯦꯜ ꯂꯣꯁꯤꯟꯕꯁꯦ ꯏꯃꯥꯒꯤ ꯊꯝꯃꯣꯏꯁꯦ ꯌꯥꯝ ꯀꯟꯃꯜꯂꯤ ꯌꯥꯝ ꯀꯟꯃꯜꯂꯤ ꯀꯣꯏꯁꯦ
0: ꯑꯌꯦꯡꯕꯤ ꯑꯃꯁꯨꯡ ꯁꯤꯡꯒꯥꯔꯦꯅ ꯃꯕꯣꯛꯇ ꯊꯝꯂꯤꯕ ꯊꯥꯖꯕ ꯅꯨꯡꯁꯤꯕꯁꯤꯅ ꯁꯨꯝ ꯄꯨꯟꯗꯨꯅ ꯂꯩꯈ꯭ꯔꯕꯗꯤ
1: ꯏꯆꯥꯁꯤꯡꯁꯦ ꯍꯌꯦꯡ ꯃꯄꯥꯜꯂꯝꯗ ꯃꯍꯩ ꯃꯁꯤꯡ ꯇꯝꯕ ꯆꯠꯄꯁꯨ ꯉꯝꯂꯣꯏ ꯀꯣꯏꯁꯦ
0: ꯍꯧꯖꯤꯛꯀꯤ ꯃꯇꯝꯗ ꯏꯆꯥꯁꯤꯡꯕꯨ ꯃꯕꯣꯛꯀꯤ ꯃꯕꯣꯛꯀꯤ ꯅꯨꯡꯁꯤꯕꯅ ꯄꯨꯟꯗꯨꯅ ꯂꯩꯕꯒꯤ ꯃꯇꯝꯁꯦ ꯅꯠꯇ꯭ꯔꯕꯅꯤ ꯀꯣꯏꯁꯦ
1: ꯍꯣꯏꯗꯍꯦ
0: ꯑꯩꯁꯨꯅꯦ ꯅꯇꯩ ꯂꯥꯛꯂꯒ ꯋꯥꯐꯝꯗꯣ ꯑꯃꯨꯛꯇ ꯈꯟꯅꯈꯤꯒꯦ
1: ꯑꯩꯒꯤꯁꯦ ꯏꯆꯦꯒꯤ ꯈꯜꯂꯒ ꯍꯥꯏꯖꯕꯅꯤ ꯀꯣꯏꯁꯦ ꯑꯩꯈꯣꯏꯅꯁꯨ ꯏꯆꯦꯒꯤ ꯅꯇꯦꯡ ꯀꯔꯤꯁꯨ ꯄꯥꯡꯕ ꯉꯝꯗꯦ ꯑꯩꯈꯣꯏꯅꯁꯨ ꯏꯆꯦꯒꯤ ꯅꯇꯦꯡ ꯀꯔꯤꯁꯨ ꯄꯥꯡꯕ ꯉꯝꯗꯦ ꯋꯥꯔꯤꯉꯩ ꯇꯟꯖꯥꯁꯤꯗ ꯃꯕꯨꯛ ꯁꯦꯞꯄ ꯑꯍꯜꯂꯣꯏꯅꯕ ꯍꯥꯏꯕꯁꯦ ꯑꯔꯥꯏꯕ ꯅꯠꯇꯦ ꯑꯔꯥꯏꯕ ꯅꯠꯇꯦ ꯀꯣꯏꯁꯦ
0: ꯅꯇꯩ ꯂꯥꯛꯏꯀꯣ ꯅꯇꯩ ꯂꯥꯛꯏ
1: ꯍꯣꯏꯁꯦ
2: ꯑꯁꯪꯕꯤ ꯏꯁꯤꯡ ꯒ꯭ꯂꯥꯁ ꯑꯝꯇ ꯊꯛꯀꯦ
0: ꯍꯣꯏ ꯂꯧꯊꯣꯛꯆꯔꯨꯈꯤꯒꯦ
1: ꯑꯩꯕꯨ ꯏꯇꯩꯗ ꯋꯥ ꯑꯃꯠꯇ
2: ꯀꯩꯗꯧꯔꯦ
1: ꯍꯟꯗꯛ ꯊꯪꯃꯩꯕꯟ ꯏꯅꯦꯈꯣꯏꯒꯤ ꯂꯨꯍꯣꯡꯕꯗꯨꯕꯨ ꯏꯇꯩ ꯂꯦꯡꯕꯤꯔꯨꯕ꯭ꯔꯣ
2: ꯀꯩꯗꯧꯔꯒꯦ
1: ꯏꯆꯦꯒ ꯑꯩꯒ ꯋꯥꯔꯤ ꯑꯃ ꯁꯨꯝ ꯁꯥꯟꯅꯔꯝꯕꯅꯤ ꯑꯩꯈꯣꯏ ꯃꯥꯁꯦ ꯑꯩ 아이부 거리 하이가다 번호 강드레다.
2: 이마 아부까지 돌아게.
0: 강드레다. 마친다나 세일레이터 버기 와리다니 사리바. 아마다수 아마다수 탕마이벨 루홍버기 뿌잉기 와리. 호 아두가네. 루홍버 와리가이다. 마소누 비가 락라가 루팔리싱 망아 피라미 하이. 나티 세일드부 모이타 사우나가 비비루 브로.
2: 스카다이 데노다. 나티 이마디 가나드기네 하이게.
0: 아두다니 이마세 마복젠 생게 마사마모기 아와바 우데 하리바세 컹게 컹게 아이네 이마기 마타우시디 아이 레미나 방암가다바 마디 고아이
1: 아이 코이나 톰바니 이마세 아이 코이나 콜라시 하이두나 모이타 톤다 하이루바다수 아스 이마시기 마타우시다 야르카다바 만데 컹드레다 아이수 이마시가 레미나바 망가다바 만데
0: 아두디 나우 가마이 톡시게
1: 이세 하우직디 올 에스 홈다 한탐바세 페살라마둠 오이나라바네 마락마락다 패밀리 비짓 오이나수 이마기 마낙다 쎼포 오이나 이마시부 올 에스 홈 아마다 탐크라시바 캉드레다 아이코이나 앙앙이나 와세 헥 랩톡포 숭맘다바
2: 캉드레다 똑똑리세 헤 아프고 비마마부 올 에스 홈다 탐바이시부
1: 이따이